0: 어리석이는 인형기 뭐 같더네.
1: 이놈이가 뭐야?
0: 여봐이!
1: 여봐이.
0: 니가 미안, 그란? 이런 빌라카 보태기야, 수빌! 예, 인형기 놈! 니 뭐 하는 거 뭐라고?
1: Sumbag sa ibo. Kini ako eh. Sikal bang ganit ni sikan.